0: 아이 들어와. 이 들어와. 아, 아, 아.
1: The sound. From the Turtleback Island. Voice Loyama Community. Saima 4 AMA. Broadcasting to 4MW 1260 AM.